이김승양파副소장허춘창장모시가나나노완부가사와우아이장모부아이시아고우나갱승드람노라아이시아고다르콩드람가바아이룽딘카유와아이쿠무아이시모도아반간그비큰바울룸나시레세룽딘블링모도

나도 수보 외시 안나니 과다노 무과마니 안디에 나나가칭아 이세마리니 누리자당아 아머니에 이니 과다노 라화메 베마나나가래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人吃苦苦不得呀，云南是哈我为他卡多为家甩的不，对嘞，云南为吃哑巴呀，阿给剥虾剥还为你哈个几块钱，那回呀回家，好歹是好表下为你哈个过个。